관하여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이 연회를 마련한 소식과 정치 용어 조직적 수완을 해설한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원칙성은 혁명가의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투철한 정신세계를 돌이켜보며 쓴 기사와 방언의 영예를 오직 실천 속에 빛내가고 있는 근로자들을 소개한 글들을 싣고 내세워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일꾼들은 청년들의 참된 스승,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쓴 글과 대중의 정신력 발동은 일꾼의 지휘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제목으로 회룡 갱목생산사업소 분초업당연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우리 투쟁 목표를 무조건 철저히 정확히 수행할 때 대해 쓴 기사들을 사진과 함께 주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송천군 장림 노동자구 127인민반의 한관옥 할머니와 순천시 강복동 19인민반의 허금봉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 소식과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 참가했던 청년교육일꾼 대표단이 평양을 떠나간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해발고가 높고 산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삭죽은 음남새 농장의 밭벼 농사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창성량의 품종적 특성과 경제적 신뢰성에 대해 쓴 글, 그리고 최근 개성시의 거리들에 새형의 류객버스들이 달려서 도시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5면에 각지에서 가을철 위생물관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들을 주고 우리 당의 추억 속에 영생하는 관윤학 지휘자인 호재복 동지를 소개한 글과 풍만한 정서, 섬세한 예술적 형상 이런 제목으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 경축 제7차 전국 조각 공예 축전을 보고 쓴 글을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봉산군 계급교양관을 돌아보고 쓴 반제 계급교양 주제의 기사들을 주고 조선전쟁을 호경기로 삼고 이런 제목으로 군국주의 부활이로 끊임없이 질주해온 일본의 행적을 폭로한 글 2회분과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보내신 답전을 싣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일꾼들의 본분이라는 데 대해 쓴 글과 위대한 투쟁 강령의 빛나는 실현을 위해서 힘차게 분투하고 있는 같이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2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점하여 여러 나라 국가 수반들이 보내온 축전들을 싣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점하여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이 연회를 마련한 소식과 제중조선인 청년 앞에서 경축행사들을 진행한 소식, 그리고 개성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세폭의 붉은기를 휘날리며 당지 구차대위가 제시한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첫 해 과업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석탄 증산의 자랑찬 성과로 애국 탄부 고귀한 거부름 빛내여가리 이런 제목으로 손성 청년 탄광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투쟁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주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송천군 장림 노동자구 127인민반의 한관옥 할머니와 순천시 강복동 19인민반의 허금봉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 소식과 량강도 안의 농장들이 감자 수확으로 들끓고 있는 소식,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 참가했던 청년교육일꾼 대표단이 평양을 떠나간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함경북도에서 얼마 전 수백 대의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해서 농촌들에 보내준 소식과 은산종이공장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을 높이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 올리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농기계 발전의 전초에서 힘차게 매달린다 이런 제목으로 농업위원회 농기계 연구소를 찾은 방문기와 사회문화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주고 북극을 무대로 치열해지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대립에 대해 쓴 글을 비롯해서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보도입니다. 당최 9차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역사적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우리민의 가슴아다이는 비범한 사상이론 활동과 탁월한 용도로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가장 올바른 노선과 정책, 투쟁 방략과 목표,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0: 애국의 의지를 백비하며 증산투쟁, 장저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조정실의 조정사들이 높은 책임감을 안고 모든 조작공정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이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원료 직장에서는 설비들의 상태를 실시간적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냉각 방법을 받아들여 운용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소송 직장의 노동자들은 가설로 인입실 부착물 제거와 헛공기 마기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크린카 생산 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의 원료, 연료를 맡은 보장 단위들에서도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며 맡겨진 생산 과제를 초과 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 시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설비들의 성능을 부단히 제거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을 기술발전 사업의 중심 과제로 내세우고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송 직장에서 과학적인 계산과 숫자 자료에 기초해서 소송로의 분당 회전수를 높여 생산 실적을 종전 시기에 비해 훨씬 끌어올리고 있으며, 시멘트 직장에서도 분쇄기들을 개조하는 등 가치 있는 기술혁신 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천내리 시멘트 공장과 승우리 시멘트 공장에서도 가치 있는 기술혁신 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시멘트 생산의 질을 높이면서도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1: 당체 9차대의 결정을 받들고 농촌의 도시화, 문명화,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는 속에 평양시에서 올해 계획된 농촌 살림집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당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 자기 지역의 농촌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었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닌 시안의 구역군 책임일꾼들의 혁신적인 일본세와 건설자들의 배가 된 노력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는 살림집들이 자기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 지도 밑에 농촌 건설 평양시 지휘부에서는 구역군들의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135만 립방미터의 제방성토와 35만 평방미터의 장속 쌓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김종숙군, 삼수군, 갑산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도로는 곧 나라의 얼굴이며 문명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공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도로의 기술 개건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해당 군들에서는 자체로 구축한 물질 기술적 토대에 의거하여 노력과 자재를 선행시키면서 방대한 구간의 도로들에 대한 깬 자갈 표기와 콘크리트 포장을 질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희산시에서 굴착기와 화물 자동차들을 동원해서

0: 주신 건강 성성이 아닙니까?
1: 예, 그렇습니다. 기자 동지가 얽혀 가셨습니다.
0: 예.
1: 예, 경연은 창조사 동지께서 신설 강사당을 찾으셨을 때 예, 삼보구역의 숲을 이룬 소나무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시면서 예, 나무 껍질이 시뻘겋고 줄기가 장대처럼 길게 올라가다가 끝부분이 보석가처럼 생긴 것이 바로 금강 홍성이라고 다성이 불러주셨습니다. 정말이지 휴양소에서 키 높이 자란 소나무들을 낡아같이 보면서 그것이 금강 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그날 경의하는 청교사 동지께서는 엄포글로다 휴양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이 금강 홍성도 자라고 온천 용출량도 많은 명당자리는 그 어디도 없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0: 예. 예, 과장 동지, 여기 그 휴양소 구역은 대체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 예, 우리 휴양소 구역은 휴양각 구역, 숙소 구역, 온천장 구역, 온천 치료장 구역 이렇게 네 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0: 여기 모래욕 치료실은 뜨거운 온천으로 모래를 가열시켜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모래는 바닷모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욕 치료는 신경염, 신경통을 비롯한 말초, 신경계통 질병, 골관절, 분유, 고도의 외상과 염증, 수술 후유증, 여성 생식기 만성 염증성 질병에 특효가 있습니다. 여기가 수순견인 치료실입니다. 여기서는 변형성 척추증을 비롯한 추가판 탁추증, 경추증을 비롯한 신경계통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기 견인 치료실에 수많은 시향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치료를 받은 이후에 완쾌율이 높아서 동통성 아픔이 다 없어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여기 언더글로자 휴양소를 돌아보니 몸소 유로 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오. 휴양소의 모든 요소들이 온천 치료의 사명과 영도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도록 세심히 가르쳐 주시고 건설 용량도 보내주도록 하신 경애는 총무소동지의 심률과 로고가 그 어디에나 정말 속속들이 오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휴양소에서 인민들의 목소리도 마이크에 담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송위원회 기자입니다. 야외 온천장에서 나오시는 길인 것 같은데,
2: 어디서?
1: 평양에서 왔습니다.
2: 네, 평양에서 왔습니다.

보호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훈련하게 할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건국 업적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세계를 이어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인민을 도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애국적 요리를 감높이 내세워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주 평화, 친선을 기본 기념으로 하여 반

쌍무 관계가 보다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적하고 로조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두 나라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 및 국제적 안전 수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공업 무역성 부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이며 굳건한 친선 관계이다. 푸틴 대통령은 조선과의 협조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도 러시아와의 관계에 각

대표 탄광의 지하 존초병들이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계획을 거침없이 수행하면서도 많은 양의 석탄을 증산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힘, 대중의 동심력 발동에 증산의 기본 방도가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해당 단위 일꾼들은 탄부들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그들을 세계준 세계력 창조의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화손식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예비 채탄장을 확보하고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제고하는 등 탄광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예견성 있게 대책하면서 생산 조직과 지휘를 박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업 부문의 선구자로 전용 단위로서의 값높은 용의를 변함없이 떨쳐가기를 바라는 당 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생명으로 간직한 전송 청년 탄광의 탄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손출 채탄 중대원들의 투쟁 기풍을 본받아 증산 투쟁의 분기에 나선 8갱 채탄 2중대원들과 7갱 굴진 3소대원들이 연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채탄 및 굴진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을 석탄 증산으로 담보해 가려는 탄부들의 애국 요리가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협소에서 9월에 들어와 현재까지 수천 톤의 석탄을 더욱 캐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말까지 수만 톤의 석탄을 증산할 것을 교리한 풍곡청년탄광의 탄모들이 집단주의 기풍을 발휘하며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갱 재탄청년중대, 재탄2중대, 재탄3중대, 청년갱 재탄중대에서는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매일 계획을 150% 이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1갱 굴진 1소대, 굴진 3소대, 5중업 청년돌격대에서도 암질 조건에 따르는 효율적인 발파 방법을 적용해서 굴진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인포청년탄광과 회암청년탄광, 남덕청년탄광에서는 사회주의 경쟁에

0: 운반 로켓으로 원격 탐지 53호 룡일 등 여러 개의 위성을 쏴 올렸습니다. 위성들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으며 주로 과학실험, 국토자원조사, 재방지 및 감소 등의 분야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고명성 정혜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북부, 서해안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신원과 부전을 비롯한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벽동,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2 내지 15mm의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특히 국부족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때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면서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남부,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랑림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단촌, 화대를 비롯한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숙천과 전천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전반적 지역에서 오늘 남서풍이, 내일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27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씨, 내일날 최고기온은 2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과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원산, 함흥,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개이겠으며 사리원,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이었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었소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평성 27도씨, 신의주, 해주, 사리원 28도씨, 강계 26도씨, 원산 27도씨, 함흥 29도씨, 청진, 해산 24도씨, 남포 28도씨, 라선, 개성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청진,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강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과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해산과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이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5도씨, 24도씨, 신의주 14도씨, 25도씨, 해주 19도씨, 26도씨, 사리본 16도씨, 25도씨, 강계 10도씨, 22도씨, 원산 16도씨, 24도씨, 함흥 14도씨, 26도씨, 송진 15도씨, 23도씨, 해산 7도씨, 20도씨, 남포 17도씨, 25도씨, 라선 14도씨, 23도씨, 개성 17도씨,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0: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과 17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8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19일 전반 해상에서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0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룡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사양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999년에 버천보 전작반에서 형상한 형륜가곡 피바다 노래 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지금까지 1999년에 버천보 전자학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극 피바다 노래 연곡을 보내드렸습니다.
1: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귀중여기고 빛이어 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북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0: 전하 제일

0: 내려옵니다. 반장 오윤성 동무는 말합니다.
1: 우리들은 경애하는 정세동지 인민사랑의 뜻을 도잘 받도록 평양의 옥류관, 인민의 옥류관에서 일한다는 긍지를 안고 여러 가지 명료리들을 도잘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

앞장선 단위들을 보시면 낭종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공장애가 차넘치는 공장이라는 값높은 평가도 해주시며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 격려하는 촌불성지이십니다.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 배운 운동,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 등 새로운 대중운동도 발기하신 격려하는 촌불성지의 정력적인 영도는 수천 수만의 3대 혁명 기술을 자리하고 집단적 혁신의 불바람 속에 세계를 주름잡는 새로운 시대 속도, 새로운 시대 정신이 창조되게 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세련된 용도가 있어

0: 먼저 결속한 강남군이 맨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펼친 지방발전 정책의 혜택 속에 더욱 문명하고 윤택한 새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될 내일을 낙관하며 군 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강남군 용진농장에 단층 서충 살림집들을 짧은 기간에 일도세웠습니다. 형지산 구역에서는 지난 시기 쌓은 건설 경험의 토대에서 공정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면서 매일 높은 공사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랑랑구역에서도 골조공사를 질적으로 끝내고 내배부 마감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구시고 있습니다. 삼석구역과 사동구역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확고히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건설자들이 설계상 여부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공정별 작업에 대한 기술 지도와 감독 통제를 강화하면서 내부 공사를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자기 살림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건축물마다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는 강동군과 역포구역의 건설자들도 마감공사에 연이어 진입해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국토를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리안강도 예수 국토관리 사업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예서는 시, 군들에서 국토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작성한 전망 목표들을 단계별 니은차별 계획에 따라 책임적으로 집행하도록 임무분담을 구체화하고 대중의 애국적 요리를 배가해주는 사상동원 사업을 진공

열풍이 일고 다수화의 기쁨이 전야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한계농장을 책임진 일꾼으로 일해 오면서 처음 보는 희한한 광경입니다. 한평생 우리 농민들 잘 살게 해주시려 그처럼 마음 쓰신 어버이시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의하는 총서동지 용도 아래 날에날마다 새롭게 변모되는 우리 농촌의 오늘의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갈마들수록 이러한 사랑과 믿음 속에 흘러온 저희 한 생이 돌이켜지곤 합니다. 저는 1975년 1월 어버이시름을 모시고 진행된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했댔습니다. 어버이시름을 모시고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한 것만도 과분한데 오랜 기간 농사를 잘 지은 농업 근로자들과 나란히 추석단에까지 안고 보니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첫날 대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러 대표들이 토론했습니다. 그때 저는 강원도 고산군 봉연협동농장 제6작업반장을 맡습니다. 저는 작업반원들과 얼막절망한 떼기농, 떼기밭, 냉습지들을 개량해서 백정부의 기계와 포선을 만들고 산성화된 땅을 개량해서 알곡수확을 높인 경험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어버이수님께서는 제가 토론을 마치자 제일 먼저 박수를 쳐주시며 우리 새 세대들을 이 작업반장과 같이 다 장하다고, 물론 나이든 농촌 지도일꾼들도 일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 새 세대 젊은 세대들이 더 용감하게 일을 잘한다고 하시며 우리 청년 작업반원들을 간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이날 일꾼들로부터

장정왕년에 회시에서 새로 제정된 장군님의 전원을 모신 시계 표창을 저에게 직접 수여해 주실 때 저는 북받치는 격정을 누르며 경외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이 나라의 땅과 물, 공기만 가지고도 농사를 잘 지어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삼가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졸세의 인물이 사랑과 믿음 속에 흘러온 저희 한생을 청하였고 그 언제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사는 신념이었습니다. 이 신념은 경애하는 청소 동지의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을 받더니 나날에 더욱더 억초로 다져졌습니다. 농촌 진영의 새 시대는 세월이 가져다준 변화도 아니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벌신과 이러한 장군님의 염원을 풀어드리시려는 경애하는 청소 동지의 온담 이상과 정립적인 용도와 헌신이 아나운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 농사님들을 사회주의를 지키는 수호자들로 시대의 정렬에 내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경애하는 청소 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염원은 반드시 눈부신 현실로 꼽혀날 것입니다. 이러한 새 시대, 이 좋은 세월에 경애하는 청소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 속에 소녀시절부터 이름이 넘도록 농장의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저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날과 달이 흐를수록 우리 농업군 노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청소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더해만 갑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사 회의에서 계획되어 있는 알곡 생산량도 필요하지만 농장원들이 권익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청소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을 받아 안으면서 하나님 고마움에 문꽃 적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여군대 중수군사의 삼가에서도

0: 난 콘서트를 맡아 안고 용감하게 투쟁하여 승리의 버거를 얼렸으며 이 나날에 백두산 용종현종신의 위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가시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백두산 용종현종신이 세차게 날아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백두선부에 자신들의 마음을 세워놓고 백배의 힘을 가다듬으며 백두 청춘들처럼 삶의 순간순간을 백옥 같은 애국 충성과 거상한 미풍, 리운 창조로 빛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며 백두산 용종현종신은 위대한 김종은 시대 청년전이 들이지는 불굴의 특질과 투쟁기계의 상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당이 가리키는 길에 산이 나타나면 산을 넘기고 바다가 펼쳐지면 바다를 메우며 혁명의 진격로를 요르새끼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참된 아들, 딸들은 앞으로도 자기의 고귀한 명함을 충성과 비운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갈 것입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김책채출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로 동기급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면서 철강지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역 특파기자 만난 김책채출 연합기업소 부기사장 조광화, 산소분리기 분공장 직장장 리종국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 연합기업소에서는 철강제 증산을 위한 대중적 설비

총동원해서 단위 시간당 작업 능률을 높이면서 강냉이 가오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해주시 유난군 안악군에서 농장들의 농기계 가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에 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강구함으로써 기본 윤족이 강냉이 가오를 결속했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북도에서 가을고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맞게 곡식의 요문율을 정확히 따져가면서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상 수확고가 그대로 실수확고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문덕군과 평원군, 성천군, 평산군, 중화군, 사리원시 농촌들에서 운반량과 거리, 포전도로 상태 등을 잘 타산하고 운수수단들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강냉이를 가을 안쪽쪽 실어

무협회전까지만 해도 김하군 하면 누구도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그 지명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시원이 열린 역사의 고장으로 온 나라에 유명하다. 되새겨보기도 끔찍한 대재앙을 몰아왔던 금성천 기슭이 인민의 재부로 보란듯이 일떠선 김하군 신료공장, 김하군 옷공장, 김하군 일용품공장, 김하군 종이공장들에서 높이 울리는 생산의 통음은

먹자고 하길래 저희들이 먹고 있던 된장을 맛보였습니다. 분당 생수 동지가 맛이 참 좋다고 매주장인가고 묻길래 그 장은 우리 원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군 식료공장 밀된장이라는 거. 내 손으로 담근 매주장보다 색깔도 더 곱고 맛도 더 좋지, 풍도 안 들지. 이렇게 좋고 맛있는데 왜 매주를 쓰겠는가고, 이제는 매주를 쓰지 않고 맛있는 밀된장을 먹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원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기뻐하셨다.

0: 중년은 총비서동지 운종기품 말씀까지 받아놨으니 우리 군 인민들이 사이가 대단합니다. 모두가 우리 군 지방공업공장 제품인지를 결정적으로 높여서 지방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구처럼 마음쓰시는 중년은 총비서동지 사랑과 믿음에 반드시 보답할 일이 넘쳐 있습니다.
1: 그 은종이 고마워 터치는 김하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차명진 동지의 격정의 토론은 그대로 김하군 인민들의 가슴마다에서 끓고 있는 보답의 한마음이거늘 김하군 종이공장 일용품공장 지배인들인 서경남, 한초롱 동지들은 말한다.
2: 경연은 총리동께서는 천리길을 달려 첫 새벽에 우리 공장을 찾았던 그날 우리 원료, 우리 기술로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경연 총수동지 현지도 각관설에 떨쳐나섰습니다. 종일임 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분기끼 밀고 나가면서 설비 현대화를 다그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 선사적인 힘을 넣고 있습니다.
3: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던 그날 빨래를 하고 나면 향긋한 냄새가 나야 한다고 하시며 빨래핀에도 향료를 넣을 때 대하여 가르쳐주신 경의하는 총기서동지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저희들은 제품의 질 제고에 힘을 넣어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 높은 세수비누, 빨래비누, 물비누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작업장의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시며 그 방법까지 가르쳐주신 대로 이렇게 작업 현장들을 다시 꾸리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꽝꽝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리하는 총기소동지의 현지도 가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겠습니다.
1: 김하군 옷공장 종업원들의 심정도 한결같다.
4: 김하군 옷공장 지배인 황영복입니다. 우리 공장에는 여러 곳이 옷 주문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 주민들이 찾아와 자기들의 기호와 취미에 따라 옷을 주문한 내용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생활 조건이 제일 어렵고 경제 토대도 빈약했던 어젯날의 김아군이 위대한 오버이의 사랑 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가는 흥하는 고장으로 되었거늘 복받은 고장 김아군의 인민들은 새 생활 새 복리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어머니 당의 하늘 같은 그 사랑 그 은덕에 보답할 한 마음으로 더욱 아름다워질 고향의 내일을 위해 고마운 조국을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갈 것이다. 흥하는 고장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개훈씀. 나는 12월의 당원이다. 이 시는 1999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밀어라, 당겨라, 모루가 단다. 이글이글 불타며 강편이 흐른다. 나는 강선의 아변공 12월의 당원이다. 마치 신화 속의 영웅 군상 마냥 노을 치는 불길에 번쩍이는 적동쇠의 꼴굴들. 이들이 바로 56년 그날에 태어나 12월의 정신으로 사는 나의 당세포 당원들이다. 시련 많던 56년 12월의 눈보라가 또다시 하늘가에 밀려오기에, 압살과 봉쇄의 눈보라가 더더욱 기승을 부리기에, 원수들의 집요한 공세를 맞받아치며 억센 강철의 음향으로 쩡쩡 쇳소리를 내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 12월의 당원들. 56년 12월, 눈 내리는 군의 길에서 우리

0: 1956년 12월 눈 내리는 군의길에서 우리 당을 강철로 옹이하던 그날의 12월의 당원들은 이 자리에 없다. 허나 있다. 우리 당세포 명부에 그들의 이름은 불꽃처럼 빛나고 있다. 가장 어려운 나날의 얼음을 깨물어 삼키면서도 조국과 심장의 대화를 나눌 줄 안 사람들, 가슴에 단 천리마 휘장을 한생 가장 소중히 쓰다듬으며 살던 12월의 당원들. 바로 그 당세포 명부에 나의 이름이 있다. 동무들의 이름이 있다. 그렇다. 우리 모두 12월의 당원들이다. 나의 당생활은 불과 쇳물과 강편으로 흐르고 있다. 불을 떠나서야 내 어찌 조선노동 당원이라 불리울 수 있으랴. 그렇다. 우리 12월의 당원들의 피는 붉고 뜨겁고 깨끗하고 순결하다. 그것이 바로 쇳물이다. 밀어라, 당겨라, 노루가 단다. 우리는 강선의 아변공 12월의 당원들. 강천이 뻗어가는 저 길은 우리 사회주의가 가는 길, 희망찬 새 세기로 내닫는 사회주의 강국의 큰 길이다. 아, 심장아 뛰어라, 불길이여 활활 솟구치라. 저 불길 속에서 제2의 천리마가 강철의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른다. 그 중마의 겉비를 틀어지고 내닫는 오 나는 12월의 당원이다.
1: 지금까지 1999년에 창작된 시 나는 12월의 당원이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이 공은방송은 고명성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1974년에 창작된 가요 강선의 노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강선의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창조적위원회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영원한 충성과 의리로 보답해가려는 강선 노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입니다.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역사적 진군을 힘있게 파고쳐 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비범한 사상리론 활동과 탁월한 용도로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가장 올바른 노선과 정책, 투쟁 방략과 목표,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은성 선생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더욱 활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0: 기체를 의미하는 용도가 있어. 담대 혁명의 기친 얼핏 혁명 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시군 강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들이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온 나라 천만 인민이 3대혁명 노선을 혁명 승리의 복음으로 백성의 기치로 높이 축혀들고 모든 혁명 진지를 3대혁명화 해나갈 때 우리 혁명은 더욱 줄기차게 전진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광명한 미래는 보다 앞당겨질 것입니다.
2: 당중앙이 오니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지 건재 생산 나리들의 수 시민투 생산이 촉매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당연회 지도 밑에 농촌건설 평양시 지휘부에서는 구역 군들에서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단계별 공사 계획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본보기를 창조하고 보여주기와 기술촌수회를 의의있게 조직해서 그 경험이 논리 일반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촌살림집 건설을 제일 먼저 결속한 강남구리 맨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펼친 지방발전 정책의 혜택 속에 더욱 문명하고 윤택한 새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될 내일을 낙관하며 군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강남군 용진 농장의 단층 소층 살림집들을 짧은 기간에 일조세웠습니다. 형제산 구역에서는 지난 시기 쌓은 건설 경험에 토대하여 공정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면서 매일 높은 공사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낙남구역에서도 골조 공사를 질적으로 끝내고 내외부 마감 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삼속구역, 사동구역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확고히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건설자들이 설계상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공정들 작업에 대한 기술

0: 1구역과 2구역으로 갈라놓으면 사람들이 1구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2구역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유리장을 이용하는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개의 유리장 구역을 연결하여 사람들이 어느 구역의 출입구로 들어와도 유리장을 다 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1: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물놀이 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시려 아직 재완성되지 않은 불비한 계단을 따라 높이가 18m나 되는 물미끄럼대의 정점에까지 오르신 경리하는 정비사도지. 경리하는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 건설장을 찾아주시며 유리장을 찾는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유희 기세들의 유리글로 안내문을 써붙일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쓰시었습니다. 그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릉나인민요원제는 명실공히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훌륭한 문화정서 생활기지 인민의 유원지로 뿌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지 릉나인민요원제에만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욱이겠습니까? 깊은 밤 이른 새벽 눈비 내리는 구전날에도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인민의 행복을 꽃 피워주시려 바쳐오신 경이하는 정비소동지의 로고 속에 이 땅에는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게 됐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온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이 인민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되어 있는 알곡 생산량도 필요하지만 농장원들의 권익이 더 중요하며 당정책을 절대적으로 믿는 민심이 더 귀중하다고 하시며 정책 집행 과정에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고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우리 국가의 인민적 성격에 배치되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국가 사업을 일심 단결을 강화하는 대로 철저히 지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인민의 존엄과 이익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시는 그의 연설에서 얼마나 위대한 봄이 우리 모두의 삶과 운명을 지켜주고 있는가를 가슴 뜨겁게 새겨하는 우리 인민입니다. 정녕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자신의 정과 열을 깡그리 바치시며 사랑의 천만리, 헌신의 천만리를 끝없이 걷고 걸으시는 경의하는 전비소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전엄 높고 긍지러운 삶을 누리며 보다 휘황한 내일을 마중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첫 자리에.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여구와 두 나라 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공동의 사회주의 여부를 굳건히 수호하고 전진시키며 전통적인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가꾸고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형제적 중국이민이 습금층 청소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성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재삼 표명합니다. 청소기 동지가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김정은, 2026년 9월 12일 평양.
1: 다음.
0: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알곡증산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서해곡창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벼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연초부터 알곡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면서 봄 내 여름 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전야마다의 풍요한 착황을 펼쳐놓았습니다. 도당위원회 지도 밑에 더 농촌경립위원회에서는 시, 군들에서 가을거지 준비를 착실하게 갖추도록 강한 여부성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보여주기를 실속있게 진행하며 벼가을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도안의 당 선전일꾼들과 경제선동대원들이 농장들을 수리하면서

0: 대철연합기업소 부기사장 조광하, 산소분리기 분공장 직장장 리정국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금 연합기업소에서는 철강제 증산을 위한 대중적 설비관리 운동, 기술혁신 경쟁을 보다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강제 생산의 관건이 달려있는 산소분리기들이 성능을 개선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분리기들이 공급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 도입해서 매일 많은 양의 순도 높은 산소를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광로 1직장에서는 부유장입 비중을 높이기 위한 수직권배압 개조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용광로 2직장에서도 냉각계통들을 안정시켜 가지고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력 설비들을 계통 쪽으로 정비 보강하고, 또 산소 분리기 주파수 변환기를 비롯한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매일 기백을 150% 이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갱 굴진 1소대, 굴진 3소대, 오중읍 청년돌격대에서도 암질 조건에 따르는 효율적인 발파 방법을 적용해서 굴진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인포 청년 탄광과 해안 청년 탄광, 남북 청년 탄광에서는 사회주의 경쟁의 불길을 높이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보력 처리 속도를 제고하면서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격소 287동 청년탄광에서 운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합리적인 작업 방법으로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계획을 더팀없이 완수하고 있으며, 리용대 청년탄광에서도 다음 교대 도와

0: 세계로 인도주의 위기 때문에 이미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보건 체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의 신두주에 있는 카라치에서 45살 난 주민이 M소년두에 감염된 것으로 새로 확인됐다고 10일 주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와 신두주에서 등록된 M소년두 환자 수는 42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상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내일은 9월 1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8월 첫나흘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며 남부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신원, 부전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0: 9.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발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과 17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8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보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최청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사이지 조선의 역군들로 키워주시기 위해 언제나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격려하는 아버지 김종원 원소님의 불멸의 업적은

0: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운동 사조관 강사 김정나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금도 각계층 근로자들과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백두산 용종이 발전소 지구를 찾고 있으며, 백두산 용종의 현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백두 청춘들의 피땀이 숨겨진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가의 풍모와 일본세를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불같은 애국열의를 다시 높이 발휘할 수 있는 새 할무대, 거창한 청년판을 펼쳐 놓으실 것을 결심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떠받들려서 이 백두산 용청년 돌격대는 조니거리 건설과 평안북도 피해복구 정부, 또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을 맡아안고 용감하게 투쟁하여 승리의 복을 얻었으며, 이 나날에 백두산 용청년 정신의 위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가시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백두산 용청년 정신이 세차게 나르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백두 정부에 자신들의 마음을 세워놓고 백배의 힘을 가다듬으며 백두 청춘들처럼 삶의 순간순간을 백옥 같은 애국 충성과 거상한 미풍, 미운 창조로 빛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당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야 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 강구함으로써 기본 면적의 강냉이 가을을 결속했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북도에서 가을거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맞게 곡식의 영혼율을 정확히 따져가면서 영농 공정결에 따르는 기술적 취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상 수확고가 그대로 실수확고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문도군과 평원군, 송천군, 평산군, 중화군, 사리원시의 농촌들에서 운반량과 거리, 포존도로 상태 등을 잘 타산하고 운수수단들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강냉이를 가을한 적적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 나달 호수를 막기 위해 알곡 소출 담수로 이어질 수 있는

무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수출액과 수입액이 다 같이 늘어났다고 10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복수 탁승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나라일에 크고 작은 천사만사 중에 마음쓰셔야 할 일이 그리도 많으시건만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작은 문제가 없으시니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 진정 그리께서 지니신 인민 사랑의 뜨거운 종에 떠받들려 이 땅에서는 조사기 공장 현대화의 새 역사가 펼쳐졌으니 그 나날에는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랑의 전설들이 선호하셨던가.
1: 방송국 사랑의 조사판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장의 현대화 설계를 시작한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나갔다. 그러나 정부와 연구조에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검사 체계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왜 뭐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가.

0: 당신이요? 그래, 초린 학교에 보냈어?
1: 아, 예, 보내고 오는 길이에요. 자, 어서 식사하세요.
0: 아니,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 때문에 당신만 고생시키고.
1: 아니, 무슨 말을 해요? 아, 우리 공장에서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생산하기 위한 건데 고생을 할 게 있어요. 더구나 이건 경리하는 원수님의 현주지도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0: 그건 옳소. 근데 난 이거 정말 면목이 없구먼. 귀중한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아직 검사 공정을 현대화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1: 오늘 새벽까지 기술문헌들을 다시 번역해보면 방도를 찾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0: 아, 그건 이미 낡은 자료예요. 새 기술의 갱신 속도가 빠른 데다가 첨단 정보 기술은 어느 나라의 기업이나 다 비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으니. 아, 나도 방도가 보이지 않았어. 이거 정말 안타깝소.
1: 이번 현대화에서 제품이 표준 수치에 도달했는가 못했는가를 검사하는 공정을 정보화하는 것이 기본 난문제인데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겠어요?
0: 참. 근데 왜 당신 수직제 주사 바늘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 그 나한테 그걸 좀 설명해 줘.
1: 글쎄, 그저 점적 바늘을 꽂았을 때 환자의 팔이 움직여도 혈관이 파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주사바늘이라는 것밖에는. 실내로 의식이 없는 환자라든가 잠든 환자라든가.
0: 그럼 수지제 주사바늘을 쓰면 어떻게 혈관이 파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 혈관 안에 들어가 있는 수지관은 신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나도 말로 만들었지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0: 이건 보지도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검사하는 방법을 정보한다는 게 소경집행이질 하는구나. 뭐가 다를 게 있겠어?
2: 풀렸어. 풀렸다니까.
1: 아니, 지배인동지.
0: 지배인동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 참, 정순동무도 연구실에 와 있었구만.

0: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시면서
1: 시.
0: 자신께서 공장에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다 만들어야 한다는 과업을 주었는데 아마 연구사들이 수지째 주사바늘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어서 거충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점적용 수지째 주사바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견본품들을 기재가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 아니, 우리 원수님께서 친히 주사바늘의 견본품까지.
0: 저희 아버지, 이젠 됐어요. 이젠 풀렸단 말이에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과학자들, 기술자들, 아니, 우리 조선 사람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한번 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거기에 인민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내겠다는 결심과 각오만 가지면 못 만들어낼 것이 없다고. 자신께서는 우리 과학자들과 노동계급을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1: 김혜인 동지,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린 주사기 공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세상에 보란듯이 꼭 해냅니다.
0: 물론 그래야지요. 난 벌써 그날이 보여요. 환히 보인단 말이에요. 네.
1: 지배인 동지.
0: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우리 원수님께서 어쩌면...

0: 이야, 영주소 동지. 그러니까 지릉실에 세워진 통합생산체계에 따라 곰사공정에서 표준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주사바늘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표시된다 이거지요?
1: 얼쏘.
0: 야, 이거 하긴 하는데. 참, 그런데 이거 야단났구만요.
1: 아니, 왜?
0: 사람 바다가 펼쳐졌던 생산 현장에 무인화된 기계 바다가 펼쳐지면 어제 나라의 연마광이었던 이 남철인 직업이 아예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까?
1: 그러게, 남철 놈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령실에서 일할 목표를 세우란 말이오.
0: 지령실?
1: 그래.
0: 이야, 이거 사긴 하는데.
1: 근데 덩어들, 지금 우리 연구조에는 한 가지 난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우려 설비가 발전됐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점적기구만은 자동 포장을 하지 못하고 손노동을 동반하고 있는데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0: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못하면 우리도 못하고 남들이 꼭 해야만 우리도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세계를 따라가라 이게 아니라 세계를 앞서 나가라, 아, 이것이 아닙니까?
1: 얼쏘,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기술혁신의 주인은 생산자 대중이라고 가르쳐주셨는데 이렇게 동무들 속에 들어오니 앞이 다 안 트이고 우리 연구사들도 신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모든 노동자 동무들이 어떻게 하면 점적기구의 자동 포장을 실현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 연구사들을 찾아주십시오.
0: 아, 이거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연구사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야.

0: 짧은 시간도 지났는데 집이 안 가요. 길이 옆에서서 점조건만 자꾸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뭐래요?
1: 어? 인왕동무여, 여기 와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0: 무슨 일인데요?
1: 낮에 용구사 동지가 점조기구를 자동 포장하는 문제를 연구해보라고 하지 않았어?
0: 어, 그래서요. 남철 동무, 응? 혼대 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1: 응?
0: 다른 나라들에선 이런 점조기구를 자동 포장하는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
1: 그건 말이요, 길이가 이렇게 긴 점조관이 길에서 흘러나오면,
0: 예,
1: 포장을 위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감아야 하지 않소?
0: 그래서요.
1: 이걸 지게선이 포장 주머니에 놓고 선을 뽑는 사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풀어 흐른단 말이오. 그러니 어떻게 자동 포장을 하겠소?
0: 이야, 듣고 보니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만요.
1: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복잡한 문제라는 거지?
0: 예.
1: 복잡한 문제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
0: 예.
1: 네,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0: 아이, 어떤 방법이게요?
1: 문제는 제자리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조관을,
0: 예,
1: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0: 아, 어떻게 제자리로 못 들어가게 만들겠어요? 혹시 덕모 또 나를 놀리자는 건 아니겠지요?
1: 아, 놀리다니? 뭐라고? 밧줄을 꼬는 것처럼, 응? 이렇게, 이렇게 점조관을 비틀어주면 꼬이면서 다시 부풀어지 못할 게 아니요.
0: 어머나, 정말? 그러니까 밧줄을 꺼는 것처럼 말이죠?
1: 그럼.
0: 야,
1: 어때? 될 것 같소?
0: 당장 가자요. 연구사 동지한테 당장 가자 말이에요.
1: 그런데 막상 말을 하자니, 에이, 자신이 없어서 그래.
0: 야,
1: 동무 생각엔 연구사 동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소?
2: 남편 남모.
1: 어?
0: 아니.
2: 아, 될 수 있어. 아니, 이건 꼭 돼요.
1: 어? 아니,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까?
2: 아, 들었어, 들었어. 이건 성공이요. 성공이라니까.
1: 그게 정말입니까?
0: 남철
1: 농무.
2: 남철 농무가 정말 기발한 발견을 했어. 어? 어디, 내가 한번 좀 일단 안아보자.
1: 야, 이거 내려놓으세요. 아, 이거 부질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대표단이 우리 공장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지배인 동지. 마침 잘 왔구만요. 그러지 않아도 방금 동물을 찾으려던 참이었어요.
1: 무슨 일이 있습니까?
0: 세계보건기구에서 파견한 GMP 인증대표단이 이제 곧 우리 공장을 참관하게 돼요.
1: 아니,
0: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차라리 잘 됐다고. 인증대표단이 온 기회에 우리 인민들이 사용하는 주사기와 주사바늘 생산의 위생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절대적으로 부합되는가를 객관적으로 재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었어요. 그러니 정순동무가 GMP 대표단의 현장 안내를 맡아줘야겠어요. 물론 나도 대표단과 함께 동행하고요.

기준이 절대적으로 부합되는가를 객관적으로 재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었어요. 그러니 정순동무가 GMP 대표단이 현장 안내를 맡아줘야겠어요. 물론 나도 대표단과 함께 동행하고요.

0: 차 있겠는데요.
1: 네. 우리 공장의 통합생산 체계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 개발한 것입니다.
0: 그게 사실입니까?
2: 사실이에요.
1: 그렇습니다. 선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생산 현장은 일회용 점조기구를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2: 점조기구?
3: 안내 선생, 지금 자동 포장하고 있는 곳이 분명 점조기구가 옳습니까?
1: 그렇습니다. 아마 전문가 선생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 믿어지지 않아서 그럽니다. 소방에서도 이 생산 공정만은 무인화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 포장이 아주 독특하고 기발합니다.
1: 그 공정은 우리 공장의 려동자가 착상한 겁니다.
0: 우린 조선에서 의료기구 생산의 기술 수준과 위생 안전성이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높은 수준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량은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는

때부터 꼭 하고 싶었던 수많은 일감들 중에서 또 한 가지가 해결된 셈이라고 뜨겁게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과 주사기 공장의 일꾼들과 러던 계급들이 인민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분에 넘치게도 우리 공장에 감사를 보내주시고 공장 일꾼들과 정업원들에게 높은 국가 수훈의 용예까지 안겨주시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검사실 실장 정순의 김정경, 그의 남편 지성의 최혁, 검사공 인혁의 리인혜, 기대공 남철의 김광진, 지배인의 김정희, 설아의 저기영,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 효과의 류국철이었습니다. 리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명가극 밀리마 이야기하라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밀리마 이야기하라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문예 사상과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1970년대에 피바다식 가극으로 새롭게 창작된 5대 혁명가극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이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19분에는 시를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남세 궁전. 6시와 7시에는 보도와 날씨가 있습니다. 7시 17분 특집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9시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10시에는 보도가 있고 11시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

세계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2시에는 보도와 날씨가 있고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5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6시에는 실담을 들으시겠습니다. 온포지구에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욱을 더듬어 볼수록 17시에는 보도가 있고 18시 오보이 사랑은 육아정책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9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49분에는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모니의 당부. 20시에는 보도가 있고 20시 40분 회룡과수농장이 묘목분조장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가 있습니다. 22시에는 보도가 있고 22시 27분에는 방송극을 들으시겠습니다. 석후 고추 이야기.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14일 월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나흘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19분에는 시를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남세 궁전. 6시와 7시에는 보도와 날씨가 있습니다. 7시 17분 특집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9시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10시에는 보도가 있고 11시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2시에는 보도와 날씨가 있고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흩어진 인민사랑의 자욱을 더듬어 볼수록 17시에는 보도가 있고 18시 오보이 사랑은 육아정책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9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49분에는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모니의 당부. 20시에는 보도가 있고 20시 40분 해룡과수농장이 묘목분조장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가 있습니다. 22시에는 보도가 있고 22시 27분에는 방송극을 들으시겠습니다. 석후 고추 이야기.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남세공전.
1: 신비한 동화 세계에 들어선 듯 분홍색, 푸른색, 하얀색 갖가지 도명들이 빛을 뿌리며 인남색을 품어안고 꽃물레처럼 돌아가는 원통형 남세 재배장치 온실. 온실이라고만 어이 부르랴. 토양도 없이 햇빛도 없이 보육기에 감싸인 아기처럼 자동으로 조절되는 온도와 빛으로 온통마다 남세들을 자려오는 얘가 바로 희한한

그 영양가 높은 소배추, 순무, 참깨채, 향꿀풀. 깨끗하고 신선한 무공예 속에 자라는 모양, 그리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사시절 기쁨 넘칠 인민들의 모습 그려보시던 원선이 행복을 주시어도 최상의 행복을, 문명을 주시어도 세계적인 높이에서 안겨주고 싶으신 어버이의 뜨거운 근여물에 받들려 궁궐같이 솟아오른 이 현실. 여기에 어이 토양이 없다 하랴, 햇빛이 없다 하랴,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주시는 어버이의 열화가 그대로 따스한 빛으로 흐르고, 남모르게 바쳐오신 헌신이 그대로 뿌리를 품어하는 대지가 된 것 아니던가. 한 해에 12번도 더 가을이라 강동지구가 들썩하게 달마다 남세대풍 맞이하리. 그 경사, 그 기쁨으로 우리 평양은 더욱 흥성이고 집집마다 더 밝은 웃음 피어나리. 아, 날마다 환희로워지는 우리 생활, 끝없이 높아만지는 우리 리상, 가슴 벅차게 안아보게 하는 이 현실. 우리 원수님, 인민에게 안겨주신 이 세상 제일 아름다운 남세 궁전아.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 제15차 전국 교원대회에 참가하였던 청년 교육일꾼 대표단 성원들이 삼가 편지를 드렸습니다. 청년 교육일꾼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제1조선 학생들의 자유로운 어버이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배려 속에 제15차 전국 교원대회에 참가하여

방대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리상사회는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의 실행기를 상징하며 세계 인류급의 교육 내용과 조건, 환경을 구비한 랑랑구역 전진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단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경야는 원수님의 교육중시 사상에 깃든 숭고한 뜻과 청년 민족교육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깊이 새기었습니다. 공화국 창군 78돌 경축 행사장들에 펼쳐진 일심단결의 대소사시적 화폭들과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양덕온천 문화휴양지를 비롯한 조국당 이르는 것마다의 희한하게 일도선 눈부신 창조물들을 직접 보면서 경야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국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백비하였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열린 이번 대회는 주체교육 발전사에 특기할 새로운 전성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대회합이었으며 존엄 높은 공화국의 해외 국민단체인 청년의 민족교육 사업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대회였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 조국당후에 펼쳐진 경이적인 현실과 함께 주체교육의 새로운 도약기를 마련하여 주신 경야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주체위업의 승리도 제1조선인운동의 위대한 새 역사도 있다는 철성의 신념을 간직하고 애국의 교단을 억세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 청년결성 이른돌세 즈음하여 보내주신 역사적 소원을 높이 받들고 결성 세대가 개척한 청년 애국위업을 더 높은 단계로 승화발전시켜 충실성의 전통, 단결의 전통, 애국 애족의 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청년의 3대 주력사업의 하나인 민족교육을 통한 새 세대 육성사업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제1조선 학생들을 애국위업의 바통을 이어나갈 활기 있고 명랑하고 대바른 욕군으로 참다운 소선사

0: 당시 구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립의 강철 기둥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 대가의 분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속공업 중에서는 철강제 생산 단위들의 생산 실적과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원가를 낮추면서도 질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중심을 두고 생산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경제 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책 제철 윤합기업소에서 종전보다 내화 재료의 사용 수명을 훨씬 더 늘리기 위한 연구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설비들에 대한 정비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부분품들을 교체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여 생산 활성화의 담보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황해제철 윤합기업소에서는 연료 소비 기준과 쇳물 속의 류황 함량을 낮추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생산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리마 제강윤합기업소에서도 고학기술을 단위발전의 생명선으로 두드러지고 전국 산화방지제를 도입해서 전국 소비를 극력 줄였으며 아변공정의 기술 개건을 다고치어 각종 규격의 환강과 소철 내류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청진제강소와 보산제철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생산설비들의 운영 효율 제고와 노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생산 실적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속공장들의 생산 정상화를 힘있게 밑받침해주고 있는 무산강산윤합기업소를 비롯한 철광석 생산 단위들에서도 설비들의 성능과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박토 처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넣는 한편 선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1: 당시 구차대위가 제시한 강령적 광업을 받들고 윤전 기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우리식의 윤전 기계들을 훌륭히 제작 완성하기 위한 새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안정적 찬성을 견인하는 데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윤전 기계공업국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능력 갱신에 중심을 두고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면서 단위들 사이의 협동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낙원 기계종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능률적인 기계 설비들을 개발하는 데 힘을 놓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산 장성의 열쇠가 과학기술에 있다는 확고한 관점 밑에 이곳 노동자 기술자들은 변속기의 치차 생산에 필요한 중요 설비를 정비 보수하는 한편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각종 소재와 부속품들을 질적으로 가공 제작해서 불교젤 시작품 조립에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낙원 산소분리기 공장에서는 새로운 용접 방법으로 제품의 조립 속도와 실수율을 높이고 진동 방지기 등을 제작 설치해서 대상 설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순천 기관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생산 공정 확립에 필요한 지구와 장비들을 창안해서 연료 소비량을 극력 줄이면서도 이전보다 성능이 훨씬 갱신된 기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라의 농기계 공업 발전을 견인하는 보배 공장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고 금성 뜨락도로 공장의 노동계급은 실용적이면서도 맵시 있는 농기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희천 정밀기계 공장과 소형 농기계 생산종합기업소 등에서도 여러 가지 협동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함경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리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을 힘있게 타고치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종훈 동지께서 지난 7월 락원군의 지방발전 정책대상 건설 사업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리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신 크나큰 믿음에 보답해갈 건설자들의 드높은 요리 속에 백수십 종부의 양식장과 방사제, 방파제, 산업건물, 종업원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공사 과제들이 입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이 자기 힘을 믿고 자체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려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근로정신과 자각적인 혁명의식을 함께 배양하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로 되도록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정책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해안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 기지를 일조세우기 위해 도에서는 단계별 목표를 면밀히 세우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해서 일정 계획을 틈틈없이 내밀고 있습니다.

0: 부두건설을 맡은 함경남도 돌격대원들이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중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장안 도입해서 굴착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 돌격대원들은 함형 부재 설치 등에서 연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두공사와 병행해서 양식장 조성 사업이 활기 있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수중 작업을 맡은 잠수공들은 자연재해의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서 태장 밧줄 누리기와 부력기재 설치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도급단위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시공 역량을 보강하고 건설 감독 사업을 강화하면서 사무총사와 후생 건물, 배양장 등의 내부 마감 작업을 설계의 요구대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리원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고향 마을을 제 손으로 아름답게 꾸려갈 마음 안고 노력과 자재 보상을 선행시켜 종업원 살림집 내외부 공세를 질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대 정리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실천적 성과로 보답할 요리에 넘쳐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더 높이 발휘하며 건설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개성시에서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시 안에 92개 단위에서 생산한 562여 종의 수만 종의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인민소비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를 경공업 발전의 기본 과제로 내세우고 강하게 내밀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시에서는 인민들의 요구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품 생산 단위들에서 새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경쟁과 품질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방문론 있게 전개했습니다. 당의 은종 속에 훌륭히 일떠선 장풍군의 경공업 공장들에서는 들깨 과자와 참깨 과자,

0: 전시회장을 이채롭게 했습니다. 개풍구역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한 가지수와 형태가 다양하고 질적 지표가 개선된 식료품과 일용품 등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당정 측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새로운 기름 정제 공정을 확립해서 그 덕을 보고 있는 개성 기초식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콩기름과 된장 등의 질을 높였습니다. 개성 어린이 식료품 공장과 송도 식료 공장에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실속 있게 전개하고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끌어올려 이민들의 요구와 기호에 맞는 각종 식료품을 개발했습니다. 시안의 인민소비품 생산 단위들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이 공유 교환된 전시회는 제품의 다양화 다종화 실현과 질적 지표 개선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려는 시안의 경공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개성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성철 동지를 비롯한 시안의 일꾼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지역의 원료 원천을 이용해서 질 높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강구했습니다.
1: 다음, 메이코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메이코를 이용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음모를 배격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메이코의 광활한 영토를 마약 밀수 조직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이 미국의 국경 지역에서 엄청난 위협을 조성한다고 떠벌인 것과 관련해서 그는 이를 11월에 있게 될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꾸며낸 정치적 음모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메이코는 미국의 선거

0: 메이커 예로의 무기 밀수를 막는 등 국내 문제 해결에 집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복수 김주연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원산, 청진, 해산, 남포,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 개성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4도씨, 신의주 25도씨, 해주 26도씨, 사리원 25도씨, 강계 22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6도씨, 청진 23도씨, 해산 20도씨, 남포 25도씨, 라선 23도씨, 개성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2도씨, 25도씨, 신의주 12도씨, 26도씨, 해주 14도씨, 26도씨, 사리원 13도씨, 26도씨, 강계 7도씨, 24도씨, 원산 13도씨, 23도씨, 함흥 13도씨, 25도씨, 청진 12도씨, 22도씨, 해산 4도씨, 22도씨, 남포 14도씨, 26도씨, 라선 11도씨, 23도씨, 개성 14도씨,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함경남북도에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함경남북도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저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저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저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저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저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저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저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치료예방 단위들이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각 도들에도 보건산소공장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건산소공장뿐이겠습니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지고 실행해야 할 최급선무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내세운

0: 단위들과의 연계를 긴밀히해서 선진적인 탐사 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중년탄광연합교수에서는 석탄 탐사제들에서 설계를 앞세우고 탐사 대상과 작업량에 따르는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확정하는 한편 과학연구 단위의 과학자 연구사들이 공조 속에 선진적인 물리탐사의 방법을 적극 도입해서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찾아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교육소에서 신부탐사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석탄탐사대에서는 탐사대원들이 북창지구 탄전이 지질 상태와 갱막장들이 실태를 한입기 들기 위한 현장 기술 학습과 기술 전수를 강화하도록 해서 탐사 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천지구 탄광연합교육소 조양석탄탐사대의 탐사대원들도 능률 높은 시추기로 조양탄광청년경이 탄출 노임새와 석탄 매장량 규모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비롯하여 유망한 예비탐사 확보에서 전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덕천석탄탐사대에서도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려 시추기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이용하면서 탐사 실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석탄공업성에서는 자원개발성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시추기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다음,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일념 안고 류케온 부문에서 인민경제의 조여 전구들에 필요한 물동 소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의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경제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일꾼들이 한 개 단위씩 맞고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즉시에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관리국에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물동수송을 최우선 보장하면서 산하 단위들의 하루 수송 정령을 정확히 장악한 데 기초해서 자동차 편성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과 정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부속품, 부분품들을 해결하여 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해상운수 부문에서도 수송지휘 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적재능력과 기술 상태에 맞게 짐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수송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2: 당의 보건정책을 받들고 각지 보건직업기술학교들에서 높은 의학적 자질을 겸비한 의료일꾼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새시대 보건혁명의 결과들이 실제로 은을 내게 하는 데서 의료 역량 강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보건성과 해당 단위 일꾼들은 앞선 치료 방법들을 교수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직업기술학교에서 교원들과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교수 합평회, 교수 방법 토론회 등을 올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조직 진행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에게 실제 보건 실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산 지식을 배워주는 데 품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예방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최신 의학과학 기술 성과와 선진 기술 자료들을 제때에 교수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보건직업기술학교에서 교원들과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제고하고 실험 실습, 실천 실기 교육을 강화해서 자질과 능력을 원만히 갖춘 간호원 후비들을 육성하며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폭넓고 깊이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더욱 개선하고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이 함경북도 보건직업기술학교에서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보건직업기술학교, 자강도 보건직업기술학교 등에서도 선진 의료봉사 거점들이 일떠서고 있는 데 맞게 의료일꾼 양성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다음, 예멘에서 무장분쟁으로 많은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일 국제이민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지난주부터 이 나라에서 분쟁이 격화되어서 4만 6천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민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은 여러 차례 거처지를 옮기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병선, 함용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로서

16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원산, 청진, 해산, 남포,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 개성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4도씨, 신의주 25도씨, 해주 26도씨, 사리원 25도씨, 강계 22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6도씨, 청진 23도씨, 해산 20도씨, 남포 25도씨, 라선 23도씨, 개성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2도씨, 25도씨, 신의주 12도씨, 26도씨, 해주 14도씨, 26도씨, 사리원 13도씨, 26도씨, 강계 7도씨, 24도씨, 원산 13도씨, 23도씨, 함흥 13도씨, 25도씨, 청진 12도씨, 22도씨, 해산 4도씨, 22도씨, 남포 14도씨, 26도씨, 라선 11도씨, 23도씨, 개성 14도씨,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함경남북도에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함경남북도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7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8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19일 전반 해상에서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0일

조선통의 예상에서는 남동통이 차우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차우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1일 전반 해상에서 동풍이 차우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소송중앙 반성입니다. 주체비업이 끄시는 졸세의 위인.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당이며

0: 예품은 온 나라 아이들의 진정한 보금자리입니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들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복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없다. 육아 정책의 혜택 속에 튼튼하게 자라는 행복덩이들, 새 교복에 해바라기 학용품이 들어있는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는 학생 소년들의 밝은 모습, 내저국에 가슴 벅찬 이 현실은 새 세대들을 위해 기울이는 어머니 당의 따뜻한 사랑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품, 행복의 여담. 돌이켜보면 지난 12 년간의 날과 달들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오보의 사랑과 정의의 소사지로 엮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내는 2012년 1월 수도에서 열린 학생 소년들의 설맞이 공연 무대에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을 안고 출연하여 자기들의 출생과 성장에 깃든 전설 같은 사랑을 담은 실화 무대를 펼쳐 만 사람을 울렸던 민홍단, 리축복, 리경년, 류소금, 고후의 동무들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리경년 동무의 어머니 로영희 여성을 만났습니다.
1: 오늘도 저는 조선인민군 제1차 군인가족 예수소조 경련 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경련이라는데 뜻이 깊게 잘 지었다고 우리가 축복해 주어야 한다시며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자애로운 영상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 예수소조 경련에 제가 우리 경련이를 안고 실화곡 사랑의 경련에 출연했을 때에도 제일 먼저 박수를 보내주시던 오보이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우리 아들 경련

0: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태어나고 그 사랑의 품에 안겨 성장한 복둥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며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2012년 2월 9일 우리 경련이와 리 축복 민홍단 유서군 거후예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훌륭히 자라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라는 사랑의 진필을 보내주시었으며 김종일 선현용의상 수상전호까지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정말 이 다다하는 그 사랑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이 하나의 생각으로 마음 달리고 있습니다.
1: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후대 사랑의 역사를 빛나게 수놓아 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순이 오늘도 숭엄이 우러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아이들, 장군님을 애타게 그리워한 자신의 살부추와 같은 원아들 생각에 가보셔야 할 곳이 많았지만 학원을 찾아주시어 설 명절을 축하해 주시던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그 자유로운 영상.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학원 군의를 인육토록 바라보시며 설 명절에 만경대 흉용학원 학생들과 함께 있으니 수령님과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만경대의 원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가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 동무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온 하루를 소년단 원들과 함께 보내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순이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와 제8차 대회, 제9차 대회도 위대한 오보의 따사로운 축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대표로 참가했던 개천시 자작고급중학교 학생 최광재, 운산군 온천고급중학교 학생 리예연 동무의 어머니 김공주 여성의 격정이 넘친 목소리 우리 다시 들어봅시다.
2: 새해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몇 번이고 손등을 꼬집어보곤 했습니다. 평범한 탐부의 아들인 제가 대회에 참가했다고 생각하니 막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의 손목시계까지 받아놨을 땐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근처를 쪼개가며 더 열심히 공부하리라 마음다졌습니다. 그래서 탐부의 아들답게

0: 김석동입니다. 정말 행복한 소년단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에 평양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주의 진정을 담아 동시에 나의 마음 주하늘의 별이 되어를 지었습니다. 주하늘의 반짝이는 거인별들아, 나는야 너희들이 정말 부러워. 지금도 원수님 계시는 창가에 초롱초롱 밝은 빛을 한껏 뿌리겠지. 원수님을 뵙고픈 나의 마음도 주하늘의 별이 되어 빛나고 싶어라. 언제나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충성으로 이어가리라.
1: 정말 꿈만 같습니다. 형을 만나던 자가슴에 새 태어난 우리 여유가 굳이 아버지의 손을 모시고 소년단대에 참가했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난 누저로 나라를 위해 그것도 해나는지 없는데 우리 원수님께서 여기를 영광의 대상에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니 정말 거부함이 묻는 막 흘리고 떠들었습니다. 우리 친척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막 부러웠으니 아이를 잘 키웠다고 저저마다 저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언니를 제가 키웠습니까? 나라에서 키워주고 우리 원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우리처럼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자식들 공부시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과마을 사회주의 지도에서 사는 국지와 자부심이 많이 갈수록 흔한 말입니다. 전 어머니로서 우리 은희가 받아온 그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충성다하는 착된 인간으로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2: 조선 소년단 창립 요든돌 기념 행사에 참가했던 모란봉구역 민웅공중학교 소년단 책임지도원 리금요, 학생 4명인 동무들도 바다하는 격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3: 경려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조선 소년단 창립 요든돌 기념 행사에 참가한 우리 소년단 대표들을 몸소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경려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도 전통도 영광스러운 조선소년단의 발전 행로는 우리 당의 주체적 선언운동 사상과 명도업적을 빛내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조선의 기능감들로 튼튼히 신비시켜온 궁지높은 여정으로 수놓아져 있다고 하시면서 충성과 애국의 넋을 순결하게 계승해 나가는 혁명적인 선언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제일 큰 힘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 세대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과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정신적 분모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웃으며 이겨나가는 불굴의 힘과 용기를 백배하고 있다고 선언당 깃발을 높이 날리며 강국건설의 역군으로 성장해가는 선언당원들의 담찬 기상과 도도한 발걸음 소리는 전진 또 전진하는 조국의 억센 숨결이고 양양한 전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애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강대한 우리 조국 사회주의 조선의

0: 예수님을 자애론 어부위로 높이 모시고서는 우리 새 세대들처럼 복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1: 기념촬영장에서 경례한 아버지 김정은 목사님을 뵈는 순간 저의 눈앞에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기 전에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아들이 크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잘 키워서 내세워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의 구석은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젠 다 풀렸습니다. 경려한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선행자님으로 복받은 학생으로 지금 동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려한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선단 창립 유림돌 기념행사에 참가한 우리 선행단 대표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선행단들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웅대한 포부와 리상, 굳센 마음과 슬기로 이 조선을 우뚱하게 떨쳐가는 쟁쟁한 혁명인재, 애국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경의한 아버지 김정은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라의 훌륭한 육군으로 자라나기 위해 학습과 선단 조직 생활을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2: 옥만같이 바라는 위대한 오보의 그 사랑의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불같은 맹세가 이 땅 그 어디서나 힘있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없이 순관 부대관을 지니신 경려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의 훌륭한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날 것입니다. 진정 경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품은 온 나라 아이들이 안겨 사는 위대한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입니다.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